0: 협의를 좋은 지 안 벌고.
1: 행정관.
0: 여기서 관해주는 medical.
1: Where is the tub you're signing at 435?